마징 탕마이 마라 한바 살인 땅금 미하듯이 랑구에 마 구디엑 레이베 사과라 타과옥담바 행앙 바드에 석다바 농부와랑 아뚜은바

0: 아카스만 임팔기 아토파 망할 하리바 타오롬기 둥기 미롤기 다막 클린 에너지 마타옥 따락바 하이바 히름시다 와리와타이 사자나바 아카스만 임팔기 스튜디오다 링신 비리버시 독다 상템 사라자와 호직 마니푸리 스테이트 파워 컴퍼니 리미티드 MSP CL기 디피티 제너럴 매니저 외나 레비리비니 아한목다다 독다 사라자와 우타라목시리
1: 아약나수 올인디아 라디오 아마디 타비르바싱 보이콩노 쿠름자니
0: 둥기 미로기 데먹다 아쿠이 클리니 이네지시오자 마시 아쿠이 엠바이런멘탈리스트 마얌나 낭네리바 얌나 오지키 아노바 서스테이너블 데벨롭먼트 홀데 야와 아마카니 하이나 간나 탐비 파와 하르게디 아쿠이기 하이드로 파워 제너레이터기 숭바 데기 애토믹 파워기 숭바 마얌 슬레 아두나 모이시 사이드 이펙 마얌마 레암베 기 제나기 방글라데시데기 오지키 파와 아이디 로타쿤 마시디 아피크레 하이제 다리 모이디기 로컬니카 하이버 파워신 인바이런멘탈 야암나 카헤나 카이트리카니카 하네 아코이기 인바이런멘탈 스마야암나 가사 스펙트 오바 파워 에이 우라늄 마야암도 롱노 포노보다 소노바 마두 마야암마 쟁히바 테크놀로지 아디 두나 카리금바 동키바 톡톡다 야나 디자스터스 오가도 마웅도 스마야암마 레게 하나스 토키바 레이레 아두나 호직시 클린 에너지키 콘셉시 라코 마탐다디 클린 에너지 하르게디 카람 카람바 에너지 소스 마시판베
1: clean energy hairagadi akoin energy je sungma natraga sizinaba matamda magi phataba impact sing je leitaba sing jibu akoin clean energy haina thambe ai adu masida akoin masigi sources sing je thambe yare bise koi gi solar haibise ma thambe ai wind thambe ai masigi matakta akoin ising koi gi hydro power sing se thambe ai adu ga small scale dana koi gi oil natural gas kumba adu gi biomass kumba

HIV가 사고는 행리범 미워싱부 한탄에게 행바 아무디 따티 따오이는 더 위로이더군 까리군바 하이리브 더웅싱아시 사타람라버디 HIV and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 2017 기마카다 세락 초이드는 펑거니 HIV 포지티브 어르바 미워이싱부 나트라가 HIV는 소홀러바 미워이싱다 따티 따오이는 더우바 마코이기 말하는 마톰 프로퍼티 문너버 호너라버디 엠버스맨드 컴플레인 더우바야이 Complaint form ART center sing the loin of Hongbigani. Online a complaint of Vigay Haragana. Manipur State AIDS Control Society ki website is sung like a complaint of Vig. HIV Eskimaram the Hena Kupna Kangna Bagitamak. AIDS toll free number 1097 call to view. Amukahajagi AIDS toll free number 1097.

0: 이비엠아, 선디야, 너무 무이식 마신가 속질러브로.
1: 마티식 마땅 방랑 귀기다보네. 쇼라게보.
0: 호이. 아두 왜라가 아보 랑싹둥이 학싹 비게다나.
1: 야니, 아보 와로이드라.
0: 와로이다. 아이코이슈라이 샤링아이다 얌 사라크라폰. 아두다 수나띠. 아이코이나 라이 샤링아이다디 리콘 사나바 하이드나 레이러메. 마두다 바캉 라이 샤비마 얌 뿐네 사나미나리바니도. 나코이기 라이 기드라바나 부두나 파이좀 수다바 아마가 깜벌 체가이바 아마가 아이기 뚱다 수루 내리바니도.
1: 아보 아보 코이기 마탐다디 누파나레 샤비기 움달레 카이코이바스 나라미하이 쭘브라보.
0: 쩨나라미 빠캉레 샤비 뿐나 싱주보라 짜나바 빠캉레 샤비 싱기 움달라라가 피사 파다 팜라가 성나라미바니냐.
1: 아보 코이나레 샤링에다 롱콘바살람라
0: 쩨나미 럭시 빠타나 롱콘바살람리바니베마. 노마디에 아왕기나보 아성비시 롱나 숨품마지에층도 꽃바다 림포 아마 핵팅나다나 마나 무당 깍라우라우라빠이 아이코인마야네 롱놀람 독놀마가 뿌랍시앙칼락보보 나가 품사이니비에마 마탐도 호식티 오이드라 롱콘펌가 마치 아마다 레이트레다나시야 마탐마마다 Lokshi pat ma panda taba mi amata sara heloi hai narambani.
1: Abo.
0: Adubu ngasi di lai raba singi sara taan pham laitre. Matam se, matam hama hai badu oirin hei bema.
1: Abo.
0: Lai raba na sum waba, ina kumba na sum nungai kiba. Ay koi na naha oirin ngay matam gi wani sing. Ngasi di, na koi gi na pamda di angakpa. Taja daba thau dok na thalaba itihas ki wari oirabani ne bema.
1: Abo.
0: Ye, wari de kau ye, na ising sok pa thieng la ni ne nang bua.
1: Hoi abo, so urage.
0: Hoi, chalo. Aigi isu se, on thok na marai bak thi kreda. Mamara ma para ma tang hingjaram laba di phagata. Hei shori bungo, na hak su minung si khang man de dako. Aina pangal kandana. Magi mateng pang basungam de, ontok ban. Aibu kayam kuina magi matau se, yanghan bikhi kadagene hei shoa.

0: 날씨기 마름 톱나 눈시 와리 사나바 분시 숙박이 오시고메해서
1: 아저씨야 아이코이니 시부 숨어있는 거 안고 있는 날씨지 하이노
0: 아 시부 와니나

0: 아버.
1: 아버. 자크라 사시라.
2: 자르르.
1: 아버.
2: 나 학사 독서로.
1: 카르사시 아버. 사드르디 학창도 선택하니. 시. 에 일렇게시.
2: 이베마. 나 학세. 온톡 나나라이 박티 크레드코.
1: 아버.
2: 나마라. 나 파라마탕 레이저람라.
1: 아버.
2: 이수기 나니 동자거든. 얼 외라비 아이나디 이수기 나니 동안 바람들.
1: 또 아버.

마땀 꾸인에다기 사가짜락바 아이야사 마시디 마뿜바래 밤저바 마기 마가아들레이도나 마기 세바타 오 방제라니코 아이기 라이벅세 가야다 파크라바노 아두가 아두가 까리기노 마나무 파오바 아이가 탱내시 하이드리바시나 아두가 까리기노 아이기 타모야시나 아숙 얌들랑 딱나리바시나 마시부 로홍람다이기 하우나사라 마기 눈시라바 삭담다 이미시나 아숙 얌리 영능리바시부 까리기노 예 타모해 온통나 송아잉암디다 꼬나학시 타세기 망할다 나우제비 타발레 타세 마부 우바다 가야기 마틱 하라우제람가바 바산다리 둘락바다 하이팔 레이팔 키빅나 안호바 사기 예닝 락다 모모노글리 아이기 슬락라 마레 운시기 바산다

0: 快离开吧。
1: 三弟啊，热达，那可以你不爱你我的无泪的。
0: 可以。
1: 那可以你弄爱你泪不有过。热达。那你弄西伯伯他们为的朋友他们的个。爱你弄西伯伯本同样的不好那边的。能给他们不太好的。热达。弄西伯伯呢弄西伯伯的比伯伯。哎呀我同个厉害的。阿杜。哎呀哎呀你们同的热达。那给弄西伯伯。哎呀我的不能让你呢。可能没让你呢。아이니마통방감드리바세라다라다누미또낭이나낙타기닝마통르니칸두나마기마낙타사키브니아두부아이나마부누시루바기마띠마하나이부인토피라레마기마팜다아이기상접함미쿠아마파홀레롬키테아이기와타아라가하라우즈람비마하나아이기상파오바영닝키테좀더클리아이씨부마귀얘기나봐라마귀마팜다아이부가야목란크라박에아이디란키다브라하이나디칼리샌디야난이탐모이도끝내리오빠는우리기망나봐가이동오이다수다오다바네우리두났다우빠도보면샤랑할람바니돌반이시엔부가비신비바다니이시엔누르다돌반도보아와사이탱비람바니나시디난기타모이기능시이실도리투나이보오람레돌라바누비오이비기타모이도다눈다기수헤나칼라바삼돈신디야마땀가야할장르사가처럼봐서나시디아리엠보이래가이크산우타모에샌디야라다나시디나코에니기밑망다아이와라보뿐시세오한링드레나코에니아이보와라우가놓고라마이는뜸나싹택비크라바신마이두게아와바가나하나숙항비라마이구는사르바눈시바길레마이시다그다이드나산티기일눈시바하이루바타모세그팔라게잉어시디마닝땀나타모이드따하리바눈시바기샤땀마시디비랑나쌈라바숙고따라나시디미오이브는부부도와르바마샥세부드는분식이아로이브반카이도여우지파워잘하게나코이나이브는신비얻으나티비력보마땀다공소음뚜렐게삑라베시엘도모두디젠트람키가니왈음가다와하이바보이시엘도기토르바안다팜두나아와마샤랑람바이하카자희기마뚱이나파우럭바뿌링기이흘이흘두는사갓람바눙시바눙시바두기사이나아니요엄라바아이기타모에마두칵타니와람가다바뿌나막뿌나막눙시바하이루바타모이시기마라네눙시바기마약막트라바몰디시디라투는탐람키가니타와하이아시나끼엠드리파우마시악방라바마땀시다하이게눈시바세마약라바행가라강락레뿐시기아생바알타소눈시바기마사강락라바마땀시다마시악가야부부다와라바타모이시나와항아무각당강사리복음디방지
0: 그럼와항놈해서
1: 보금방들보왕으시나아이보와할래
0: 가람보왕
1: 세이나 아시기다먹라 눈시루바 랩락해 나 코에기 마이 헤스
0: 마이 헤스

슬미사이 구돌기 마리수보다 만다기니 나이톰 삭바이사이 마목 란톡주리 이사이기 세링바 라덴구마르 루이동범 세이랑바 하몸나바 로카주리바 풀 분시다 낭나타나

0: 가비리 콩제스기 와리니 토라마시다 government polytechnic 다기 레티얼 오비르바 라이브리언 강점 쪼부 싱가 우나드노 와리 사바기 아니슈바사루 우나비키바 상락범 데바센드라 샤르마 토람 부톡바 농톰범 로마 아돔나 토람 타비리바시 아카스바니 임팔기 FM 상하이 채널 다기니
1: Assam Rifles, Thobal District, Assam Rifles Post, Ukhrul District Sports Association ki office near TNL Ground. Masjidu su natana, Akashvani Imphal su min uba pogdam match khudang maki miyam da tab phangan chagani, midyang tabiyu adongi apamba team support to view. Durand Cup 2026.
0: Akashvani Imphal, hauji pungpham asida laubirase radio class jamri taruk subatangkakta class 3 hindi subject ki lesson number 10 mokhe tharamase department of education as samagra shiksha manipur ki tengbangaloina na puthok chaba tharamni laubirase radio class jamri taruk subatangkakta

0: ねえねえ、いろいろざるりら。
1: いろいろりね。정말나시행에이루지라디이샤수능아이래와칼럭싱시토에이샤지점호점호레르디네무디록싱팍질레버거아두가레나디나지엠비시워이도이니
0: 아이슈디이기이루자이나
1: 아다이디라이리낭보라이크바시하람다이네라이크디가다이
0: 세시다라이래니네두거거팍도랄게
1: 팍도어팍도
0: 두시기네시기빨아서시바도니
1: 어시디에어먹힉니냐
0: 응
1: 시디암누가이가자니해아이나하나와해가라하이렇게먹어아두가짝바나나낭나코마게따봐
0: 어헤니네코마게
1: 두둠앞비말하이로하이로
0: 두
1: 둠
0: 앞비말좀라니냐
1: 좀해좀해장보시다아이디낭하잉아모이드랑칼로보니 very good 마탄게모하이라게꼬마누시아부루스마타
0: 마누시아부루스마타
1: good 노컬말릭바한바이하이로
0: 노컬말릭바한
1: 바한
0: 바한바이좀뭐니냐
1: 좀해좀해아마당시디네와이바랭은댄바니하나바톡시거고나모아타한가다바출라이아두모고나모바치거와이바랭칭치기마망다아두둠앞하이드나아홈지하바가치엠가니거아한바다두하이바차시야보와이빠링마하이렇게보고낭나네아두이도낭나둠하이브시야오르가샘아까다바강하더라둠하이브시원토라까다니까하이렇게두비말해
0: 둠비말호
1: 굿아이나앞야오바아마묵샘아게아두시마이나하이도리바꺼앞비말해강하니까아이코님마탕마탕시엠바호르시고야라드라하야드라
0: 야라니
1: 아두디에하라기꺼두닥터헤이
0: 둠닥터호
1: 앞닥터헤이
0: 두마누시아헤이
1: 둠마누시아호
0: 앞마누시아헤이
1: 두마힐라헤이
0: 둠마힐라호
1: 앞마힐라헤이
0: 두사트라헤이
1: 둠사트라호
0: 앞아이디아빡헤이
1: 두랄까헤이
0: 둠랄까호
1: 아모하이렇게앞부르스헤이
0: 두부트라헤이
1: 둠부트라호
0: 앞비타헤이
1: 두부트리헤이
0: 둠부트리호
1: 앞마타헤이
0: 두노컬헤이
1: 둠말릭호
0: 앞말릭헤이
1: 잉어마탕치디네아토웨나할라시거아이하이라케거두닥터헤이
0: 낭닥터니
1: 굿둠록닥터호
0: 나코이닥터니
1: आप लोग डॉक्टर है
0: अदोम डॉक्टर नागतनी
1: गुड वेरी गुड तू छात्र है
0: नंग छात्रनी
1: तुम लोग छात्र हो
0: न कोई छात्र नागतनी
1: गुड तू पुत्री है
0: नंग मचानुपिनी
1: तुम लोग पुत्रियां हो
0: न कोई मचानुपी नागतनी
1: तू तोम्बी है
0: नंग तोम्बीनी
1: तुम नुपी मचा हो
0: नंग नुपी मचा ने
1: गुड आप इबेमल है
0: अदोम इबेमल ने
1: गुड गुड वेरी गुड अतु दे यंगो मथंग छिदि ने उचारण चुम न पाबा मु तमसिको न खय गांग गिदि पाबा ताबा अदि ई बा हाय बसे तंगाय फदा बनी आइने न खय दा हंजन हंजन हाय छे काउ द न बनी खंगा बा
0: इने आइदि सुन काउ काउ रये你奶奶阿喊歪，哎那阿昂我应该的呢，那妈那边给没用的布匹不多，阿就是搞的。
1: 奶奶阿昂我应该的，不是的，不是的阿昂我应该的吧呢。 아도 아이코네 아이농은 누구 한번 한기봐.
0: 항우네 네네 아이사사 코마케봐.
1: 코마 오고. 너는 너희 엄마가 라릭 밤이나게 하이드라가 아이고는 거의 단단하다는 솜레이시 깨기 누워봐. 하. 너희 엄마 아실래 야마이브네. 난부 아이나트라디 하이드나 니가 했다더위. 아도 깨기 누워봐. 너희 엄마한테 깨져오게봐.
0: 엄마디 라이탄 바투 에나. 짝통바 피슈바 음떠러가 레이두디야 니네디 라이슈얌 땀매 딱보다 슈얌 해 아이슈 얌루나 더비두디야 아두니니 캉브라
1: 무슨 영양지 무슨 영양지 안동링에 얌 칭칭네 컴에 에바 낭세와 강보다 디 이싱리드레네
0: 하 에 어두고 하이누냐 어쿠마주고 왕왕보다 이싱리드헤다 하이레 에바
1: 오 어두고 하이누 하이게 바다오바 낭세 왕왕 바얌 하이 하브니다
0: 이 하이티가쇼 아두디네 니네나 이 하라우나 바 하이지네네 이주 캉이 캉브라
1: 아시엠 웨이니 하이 하이바 아이디미나 모 왕왕다브네바 뱀디 하이와이 자오르가 라얌 하이도이니 마꼬얌 라이
0: 니네 아이디 하이와이 자오르가네 니네기 에두금바 라이 아타 하오메 암레이버도 아기스 레이도니 캄브라 아두가 데벌드네 마론 마론론 실라가 탐데바
1: 오라리 타바싱도
0: 바바드네 수 암레 핸드니 캄브라
1: 호이호이호이
0: 아두가 고 니네게 두마이나 아파자 엄마 읍드이바
1: 하나 아녹쇼
0: 아두가 고 사리 파자 버가 세레드나 파니 모파나 버가 세레드나 아두가 타바가 되니 캄브라
1: 아이마

이세 세탄 적혀버가 로이나나 땅가가 쓰기 오이나디 머니프리 필름 세이승란 톡잡아 마땅하 쓰들로 신자리 아카스바니 임팔 허우직 봉파마 쓰다 두란 갑리 싱하니 꾼다루키 민나 우바 파우담 따바 팡비라가니 파우담 비가다바 싱 살림 푸삼 아마디 우머 엠케

0: 모모끼돈돈비 꾸이르 꾸이르가 까오고 카라카라 파라가더라 칼로바니 모모나 이슈보 따따나 닝싱라바니나 이슈나수 모모고 소이더나 닝싱랑바니 모모끼나 깐다 뚜미 보이닝도나 망오이 하오이 허도 워나 꽁가야마
1: 이마 상고음시달래래
0: 이마 상공가가 탕닝대 부신 크로이비야마
1: 나수도 아이기 이사네 보딩드 셀짱 나 탐두나 마히마싱 탐할리바 와리 사나닝바 우나닝바 마탐다 꼭 해설라가 우나루바야바 또회이 강대 또회이대 강대 손바가 이수고바가 앙앙도 마망마하다 소리바리 소이데나 우람라니
0: 나랑 이마기 망다네야 이수도 뭐뭐 아양와리 싹주 뿡타나 삐자디 오자르수 티나 티나 푸이 뭐뭐 나 수부 카라투나 럭토피롤라오 하이두나네 양껍람에
1: 이마 타이나기 북셀 픽신바 이마 코이기 헨진나 칸진바 와칼두나네 이마나 와자바다니 나 수두디 마마나 바싱고 온톡나 누가이나 레람도이폰
0: 이슈두나 부 누가이나 레람라니 하이라디 야레 비에마 야레 나디 보딩드 탐드라바수 아이코이 스와이드 미트나 콩나 우바 파라파라바 이스쿨 아수기암나 레이리시디
1: 나 수도 아파오바미 아마 오헨닝에 하이다이네
0: 와항두 부항니 하이두나 항니두부 이마우기 가람바 콩노네
1: 호두네도 이사니 슈니 농시 하이두나 콘통 왕말란한다나 콘신두나 탐바기 타이나기 잣나비 학상다이비 데이딩에 꼭다 아사 타우데이딩에 와칼도 타도 비로이 마이비마
0: 야레 비마 야레 나자니 쿠시니 살로 나 타우도루라 살로 상고엄도 부신가로 탕링디
1: 에코이 마시디 자다마니니 어헬로이럭바기 빙쇼이럭라브라카이노 이마 이마기 밍다 나수기 시티엄마 타라이 시수파라로이더로 부신 크로로
0: 하 이슈기 시티 이슈기 시티 그다이 그다이 시티도 비로세 비로 비로 시티도 해 광부가 비락바디 가족긴 해 와락다비낭보
1: 이마기 마웅도다 비가다 바탈라바도
0: 아이기 마웅나 낭원다 깔기다 올보 칙러브로
1: 세세 시달레이레
0: 비로
1: 시티 수파로 성곰수 타오 이마
0: 이라이나 탁자니 나 타올레이띠 이야우다 야우라카누 자피크로샤로
1: 오노마이징노미타 나사니파가 나수나바살루도리 이마디 야우라이더로
0: 이사나 강내네 이라이네 야우제니 낭나타 슈신도비오 하이디야 아 모보키톤돈비야 이슈나 타라코 시티 모보팡네네비마 가리 하이네 이래 이노네 이슈농시비기시보
2: 농시라비 아기 보보
0: 하우 이슈 보보 코미코 돈돈비
2: 보보 가나다기 노폰 와이르가 바바기다라 이마기 넘버다라 보보 파할로 오하이드나 폰 터파야바네 아도 아이나 지티 오이나 이레 이세 가리기 노 하이바도 보보 강암가니다
0: 가리기 강오이더리노네 앙오비낭네 하우지티네 보보치 숙라 라타나 바랑바랑 파봉암메
2: 보보기 아이파타우자다기 아나 아이액 암타야우다나 이하이다 북닝짱나 아짱바미 아마 오이나나 바깥나 호나리에 보보 아이야우디 하이두나 낭와깅 짓바 립가누꼬
0: 샷리슈 보보기 샷리 농띠기 샷리
2: 아두가네 가리 가리바 파키바 이사이 농마타 숭앙이 하이브라 브라만도 아이 캉드레 우드레 하이두나 마이쿠카가타 아마바 꽈눙가 자라마바 아이나 그도르깅
0: 보보네네 이슈네 야다바 빰다바 아마타 마이타노와 카이드리 파우보 슈또 헤토르로 헤 사이타 사이타네 차키 앙앙디닝 타르 캉니 하이두네 이슈디네 아파오바 쇼부 미삭 아마기 타와이나 올락바 소이드나 외롬가니
2: 스와이다 루실라기 고부보
0: 가요와기 루샹가다 우리바노 무부파부 옥드리에 벤드리에 이슈
2: 이해 부보 부보나 따바다 야마라오가다 바파오마 지타라미바
0: ꯀꯔꯤ ꯄꯥꯎꯅꯣ ꯅꯦ ꯇꯣꯟꯗꯣꯟꯕꯤꯌꯥ?
2: ꯑꯗꯨꯕꯨꯔꯣ ꯕꯣꯕꯣ, ꯍꯧꯈꯤꯕ ꯆꯍꯤ ꯇꯪꯈꯥꯏꯒꯤ ꯆꯥꯡꯌꯦꯡ ꯄꯔꯤꯈ꯭ꯌꯥꯗꯅꯦ ꯑꯩꯅ ꯈ꯭ꯋꯥꯏꯗꯒꯤ ꯃꯀꯣꯛ ꯑꯣꯏꯔꯤꯕ ꯁꯕꯖꯦꯛ ꯈꯨꯗꯤꯡꯃꯛ ꯑꯩꯅ ꯃꯥꯔꯛ ꯏꯍꯦꯟ ꯍꯦꯜꯂꯤꯕ
0: ꯀꯔꯤ ꯍꯦꯟꯗꯅꯤ? ꯍꯦꯟꯅꯤ ꯈꯪꯉꯦ ꯕꯣꯕꯣꯛꯁꯨ?
2: ꯑꯣꯖꯥꯅ ꯑꯩꯕꯨ ꯀꯣꯛꯇꯒ ꯅꯥꯟꯊꯕꯤꯔꯗꯅ ꯏꯆꯥꯗꯤ ꯑꯆꯧꯕ ꯑꯆꯪꯕ ꯑꯐꯥꯎꯕ ꯃꯤ ꯑꯃ ꯁꯣꯏꯗꯅ ꯑꯣꯏꯌꯨꯀꯣ ꯍꯥꯏꯅꯅꯦ ꯌꯥꯏꯐ ꯃꯪꯒꯣꯜꯒ ꯄꯤꯕꯤꯔꯤꯕ ꯂꯣꯏꯁꯤꯜꯂꯒꯦꯅꯦ ꯕꯣꯕꯣ, ꯀꯣꯟꯅ ꯑꯃꯨꯛꯅꯦ ꯅꯨꯡꯉꯥꯏꯕ ꯄꯥꯎꯒ ꯀꯣꯟꯅꯅ ꯏꯔꯛꯑꯒꯦꯀꯣ ꯕꯣꯕꯣꯛꯀꯤꯅꯁꯨ ꯇꯣꯟꯗꯣꯟꯕꯤ
0: ꯏꯁꯨꯅ ꯈ꯭ꯋꯥꯏꯗꯒꯤ ꯃꯀꯣꯛ ꯑꯣꯏꯗꯅ ꯀꯅꯥꯒꯤ ꯃꯆꯥ ꯃꯁꯨꯅ ꯑꯣꯏꯗꯧꯔꯤ? ꯏꯁꯨꯅ ꯃꯌꯥꯝ ꯄꯨꯝꯅꯃꯛꯇꯒꯤ ꯄꯨꯝ ꯍꯦꯜ ꯍꯦꯜꯂꯦ ꯏꯁꯨꯗꯤ ꯑꯉꯥꯡ ꯑꯣꯏꯖꯔꯕꯁꯨ ꯑꯍꯟ ꯃꯀꯣꯛ ꯄꯥꯜꯂꯤꯗꯨꯗꯤ

0: Good evening, Manipurgi. 더럼기 마카츠 타락바다. 방제리바 SMS 아시나. 펌미세 간비락바 SMS 아마카니. 간비락리바 펌. 야이스쿨 바캉 앙아오바. 펌마스다기. 지 보니 사르마 아마디 사리타 가즈미르기 아픈바 콘젤다. 호멘 디와이나. 세이링바. 낙비게니. 간비락리바 이세에시 지보니 사르마 아마디 사리타 가즈미르기 아픈바 콘젤다 호멘 디와이나 사이링바 아마디 아파오마디 슈르마니나 사이랑바 이세니 이세에시부 코이다나 간비락리바 마룹싱디 사무상 우쿠사나 레렉테기 앙옴 로빈드로 아마디 레이촘범 스미타 마룹싱나 간비락리바 이세에시 쿠돌탐제리 마얌푸나 타미나시
1: Hello? Kanano?
2: Nung sinambu kaida laige Tiba pangdari Nangbu kaida lupake
1: Hey! Nang nang kari igino Aibu kolkot ingi chattunan thiribde Nang meyo shitabara Nako kaigara
3: By God Ay nangu thide Kanano?
1: Ay koi mi na pao hai ra ina
3: Nui mi kana
1: Lai
3: Kana laige

딴저리 바 이스테이시 휘드롬 나외기 건젤다 라제니 고팜나 세이링바 이세이니 이세이시부 칸비락바 마룹싱나 저런 사펌 비젠티 신탕암비 사이온바 이말레린톰비 미필리카 저런지 스위티 아비나스 통암바